디주 쭉쭉 겜베 참치 데지가 싱주 주가제니 망세레 망제 소츠비게 리와예 법에 딜레 감베시바지 남시 데지가 야니 차포자베기 남시 인셰디비아디 싱주 디조 망제 소토베 디 인산 딘타디야 도디 남사 지송 벽고베기 금세디라 어디피아티기 야예 법에 Lerim Samanadi Juyepe Lengetsu Yen Sin Lotanga Sunglu Nipo Fidui Sambana